0: 장사리요. 가장 벗은 달상이다. 장사리 국채살 김내방의 불난살. 이웃지간 회살살은 도정 남들은 실물살. 흙을 달아 도살인지 돌다리 우면 석살이다. 산나무 목살 죽은 나무 등 덧살 산에 불난이 잘세 흥건이니 늘렴살 물론이니 우왕살은
1: Beams and all that